0: 비키즈만 비키즈만 비키즈만 먹어.
1: 네 빨리 빨리 끊을게요.
0: 비키즈만 비키즈만 비키즈만 먹어.
1: 네 오늘 이렇게 무서워서 먹겠습니다. 비데 오늘 써먹습니다. 스타게 텐데.
2: 아이 건식에 리게 무서워서 액트 코믹이라 맨 컴넥트 코믹이라 요이께 헤라로로 라로로 헤라 Fader, jeg suger jo i det her, men heldigvis har jeg et reinstyr, så du kan bli med.
0: Gi meg, mann. Gi meg, baby. Så skal vi gi ned i solnedgangen. Gi meg, mann. Gi meg, baby. Så skal vi gi ned i solnedgangen. Gi meg, mann.